참 딱딱이다 됐으라. 리에 랑그삽사카 상금만음에 우망가 가티스망가다. 그일라또 보자 메일라또 라빠까잡다 라다. 랄리타 짱나 벨리디오 보러랑가 보러서라 보러반와리. 마이 하리 자자리 마이 하리 자자리 마이 하리.